0: 你带吃的了吗？有，我刚好带了烧饼。那，
1: 哎呀，嘿嘿嘿，嗯，开心。嗯嗯，哟，我的心还在瓦罐寺呢。我走。嗯，走。就我那招，差点要了他的命。好啊，今天打得不过瘾。
0: 兄弟，你在这儿等一会儿，待洒家杀了那两个撮鸟。
1: 哎，
0: 那和尚再来呀，我就杀了他。
1: 哎，
0: 你两个撮鸟。
1: 你佛爷，我吃饱了，来，都给你死我活！你一个野和尚，还敢再来手下败将？
2: 贼和尚是来送死的吧？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